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손 게젤리다 마니나였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안토니 뉴먼의 오르간 연주로 들었습니다. 0423번 쓰시는 분. 듣다 보니까 저의 결혼이 되돌아봐지네요. 완전치 못했던 삶이 결혼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막내 아이 살벌한 취준생을 곁에서 살떨리게 돌보며 이제야 제 인생이 어른이 되어가며 부족했던 삶, 이제 찬, 꽉 찬 느낌이 들어서 감사한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하셨고 5146번 쓰시는 분은 나중에 결혼하면 생생클래식 오늘 주제 웨딩곡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갈지는 불투명하지만. 하셨고 5313번 쓰시는 분은 친구 결혼식 때 축가가 금관 사중주였는데 너무 멋져서 저희 아이들 결혼 축가는 금관 사중주로 벌써 결정을 했어요. 하셨고요. 이렇게 오늘 곡들도 여러분의 그 소중한 날에 또 좋은 아이디어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달콤한 곡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8733번 쓰시는 분, 결혼 축하곡은 단연 이히리베디히가 아닌가요? 67학번의 추억입니다 하셨고 5438번 쓰시는 분, 큰아들이 다음 달 말에 결혼합니다. 윤세혁, 정영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이히리베디히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가 부른다면 더 좋겠습니다 하셔서 호바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한 이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어떤 결혼식에서 들은 슈만의 헌정도 생각납니다. 가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잖아요 하신 비트뭉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와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 듣고요. 8644번 쓰시는 분, 예전에는 신부 입장곡으로도 많이 쓰였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신청해요 하셔서 김지연과 친구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세 곡입니다.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Ich liebe dich, 그대를 사랑해, 테너 프리츠 훈덜리히의 노래와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 슈만의 헌정은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와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방금 들으신 브라가의 엔젤스 세레나데, 김지연과 친구들의 연주였습니다. 6120번 쓰시는 분, 왕자의 행진곡에서 이 트럼펫 연주가 참 멋져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제르마이어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윈터 마살리스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리고, 마침 10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신부가 또 사연 줬네요. 5634번 쓰시는 분. 신랑 행진곡으로 이 곡 나가는군요. 덴마크 왕자의 행진,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진곡은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으로 했어요 하셨는데요. 1272번 쓰시는 분도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 빠지면 허전하죠 하시면서 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조지 셰리 지미안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 이어갈게요.

오늘 웨딩 클래식 끝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아주 여성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각가지 소품들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얀 크루집 디텔 바날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스위장쇼 온드레 신달라르지의 바순 리조란자 프라하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비올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슈테그너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젤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비올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마틴 시데그너의 비올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기고전주의 체코 출신의 작곡가죠. 얀 크리치티텔 바날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3장조 온들레 힌달라르즈의 바순 리조란차 프라하가 함께합니다.

얀 크르지 티텔 바나알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시장초 온드레 신달라르지의 바순 리조란차 프라하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작자 미상의 그림 슬리브스 연주곡으로 봐야 되겠죠. 투어 그라운드니까요. 프란시스 알디의 트럼펫 프랑스와 헨리 루바르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작자 미성의 그린 슬리브스 변주곡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자르디의 트럼펫, 프랑스어 앙리 우버르의 오르간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각가지 소품으로 번역이 됩니다.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곡들이죠. 그동안에 작곡해놨던 조그만 소품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입니다.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모았던 소품들을 쭉 모아놨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제 새로 작곡되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슈테클라인 그리고 알본블라트를 쭉 나열을 하고 간간이 제목을 붙인 그런 소품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슈테클라인이 이제 3곡이고요. 음악수첩, 알본블라트. 이 알본블라트 번역하기가 참 애매하죠. 알본블라트 음악수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앨범은 앨범이지만 블레터는 이제 조각, 꽃잎이기도 하죠. 소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에서의 소품을 의미하는 그런 예쁜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곡으로 가면 노벨레테로 넘어갑니다. 아주 생생한 그런 곡인데요. 슈만의 작품 21 노벨레테에 실리지 않았던 그런 작품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곡이 이제 전주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력

적인 그런 곡이죠. 아르페지오가 전곡을 지배하는데요. 그리고 11번째 곡 마르쉐 행진곡입니다. D단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종의 장송 행진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곡 아벤트 무직 밤의 음악, 그리고 13번째 곡 스케르초 생생하게 G단조죠. 짧은 구성의 그런 곡이고요. 14번째 곡 게시윈트 마르시 빠른 행진곡이죠. 이 흥인들 돌격 행진곡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모두 14곡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각가지 작품,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쇼팽의 곡도 딱 들으면 쇼팽 곡인 걸 알 만큼 개성이 강하죠. 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쇼팽과는 다른 스타일로 문학적인 그런 서정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또 독서를 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음악으로 가져오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슈만입니다. 그래서 분테블레터 오늘 감상하신 작품도 이제 그런 경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분테라는 단어의 뜻은 알록달록한 그런 뜻을 형용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이 알록달록 반짝거릴 때 보리수같이 그럴 때 이제 분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블레터. 블레터는 조각이니까 그 짧은 소품들을 모아놨다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레오폴드 코첼루크의 교향곡 A장조 알라 프랑세즈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콘체르토 퀘르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하이든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코찰르크, 전기고전주의 작곡가로 체코 출신으로 당대 높은 명성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음악 붐이 일면서 재발굴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코찰르크의 곡 전해드렸고요. 명인조명음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리고 추워지면 몸을 떨며 열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변화가 생겨도 체온을 일정한 범위로 되돌리려 하죠. 변화가 생긴 뒤에도 다시 원래의 적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그 힘을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환경에 맞게 자신을 바꾸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알로스타시스, 변화를 통한 안정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변화를 따라가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 살아가는 데는 이 두 가지 힘 모두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지나간 뒤 평소의 나로 돌아오는 힘도 필요하고, 또 아무리 애써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는 달라진 나에게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힘도 필요하겠죠.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돌아가고, 달라져야 할 때는 달라지는 것. 오늘 우리에겐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한창 비가 퍼붓더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 느낌에 맞춰서 오늘 첫 곡 골라봤어요.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9월 2일입니다. 샹송으로 문 열었어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죠. 바흐바흐의 겔졸리 땅 세땅 부흐. 이토록 멋진 계절 9월이었습니다. 내 사랑, 이별하기엔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어쩌면 사랑은 되돌아오겠죠. 아, 다시 만나기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머지않아 당신은 내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첫 곡 직접 그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바르바라가 불렀습니다. 딱 이맘때네요.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9월의 서정적인 풍경 속 이별의 아쉬움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노래였습니다. 다가올 환경에 맞게 자신을 바꾸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 알로스타시스. 변화를 통한 안정. 이게 딱 필요한 9월의 초입인 것 같아요. 유경희님, 첫 곡 가사는 모르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great 하셨는데 아직 이 바르바라의 노래 꽤 많이 전해드렸죠. 근데 그녀의 음성으로는 자주 준비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을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가수죠. 그녀의 장례식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추모객이 운집했다 그래요. 그녀의 묘지 근처 역 이름이 바흐바하일 정도로 이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또 세계적인 샹송을 만들어낸 아티스트입니다. 공숙경님은 가을 느낌이 완연한 날 노날 시그널도 남다르게 들린다고. 아, 가을이란 계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뭔가 센티멘탈하게 운치 있게. 박봉용님, 한결 지내기 좋은 시절이 도래했네요. 맞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조금 그 습도가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서정모님,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4시가 되면 노날로 온다. 항상성의 원리.

오늘 논알 앞에 모이신 애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역시 프랑스 노래인데 9월의 풍경을 달리 바라보는 19, 20세기 가곡입니다. 멜로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에요. 땅나 포헤 드 세 땅부. 9월의 숲에서. 가을 숲의 그 쓸쓸함. 그 안에서 느껴지는 청춘이 지나간 삶의 그 깊은 고독과 회한을 담은 곡입니다. 바리톤 제랄드 수제,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가을을 깊어가게 만드는 프랑스 멜로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레날드 안 역시 19, 20세기 작곡가죠. 아,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그대가 날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어떤 왕도 나만큼 행복하지 못할 거요. 신이 이 사랑을 영원한 생명과 바꿔준다 해도 어찌 그 제안을 수락하리. 사랑하는 클로리스를 향한 연가,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말코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가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었습니다. 9월의 숲에서. 바리톤 제랄드 수제가 불렀고요.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역시 19, 20세기 작곡가네요. 오스트리아의 프리츠 클라이슬러의 노래 이어집니다. The Old Refrain, 오래된 후렴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크라이슬러의 고향 비엔나 풍의 그 왈츠 선율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The Old Refrain, 오래된 후렴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렀고요. 이차학 팔만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4209 쓰시는 분, 9월을 찬미하는 곡들이 너무나 로맨틱하고 아름답습니다. 노나를 들으면 어떤 방송보다도 계절을 흠뻑 느낀다고. 다행입니다. 가사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노래의 힘이죠. 아, 이런 식으로 막 다른 클래식 방송과 차별화를 꾀하는. 아, 진짜 오늘 축하, 꼭 축하해드려야 될 우리 노나 가족 계세요. 1446 쓰시는 분, 오늘 생일이라고 좋은 날 생일을 맞으셨군요. 그리고 8843 쓰시는 분, 늦게 들어와서 첫 곡 소개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쉽다고, 아, 바르바라의 샹송을 놓치셨구나. 그러면서 가을처럼 예쁜 오늘 하늘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까 유경희 님이 생크림빵 같다고 하셨는데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0184 쓰시는 분, 노날의 청취자들은 새싹이 자라서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야. 아, 그렇게 익어가면 좋겠어요. 이 가을 예쁘게. 송종희 님, 이 언제쯤 고엽도 들려주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그 저희 노래의 날개위가 고엽을 놓치면 직무유기죠. 이 가을 좀 기다려주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랭크 필터슨의 곡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입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래도 충분치 않죠. 그댄 지금껏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다신 헤어지기 싫어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라 브라이만과 테너 호세 크라의 멋진 하모니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고전주의 시대로 건너가 볼게요. 요제프 하이든의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Qui vive amante 사랑에 사는 사람은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아르민 조르당이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콘서트용 아리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 모차르트의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였어요. 파르 쿠에스타 벨라 마노, 아름다운 그대의 눈과 손에, 쾌일번호 612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과 손에 맹세하노니 내 사랑이여 결코 당신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어. 베이스 바리톤 일대 브란도 다르칸젤로, 잔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토리노 왕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요제프 하이든의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였습니다. 사랑에 사는 사람은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가 불렀고요. 아르민 조르당이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러시아 로망스 이어드릴게요. 19세기 작곡가 알렉산더 알라비에프, 로망스의 아버지로도 불리죠. 유럽에 널리 알려진 첫 번째 러시아 가곡이기도 합니다. 살라비에이, 나이팅게일 들어보시죠. 나처럼 불쌍한 누군가 너의 노래를 들어줄까? 이 새의 빗대서 잃어버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 미카엘 쉔반테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러시아 로망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가 불렀고요. 미카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지수님, 아까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들으시고 언제 들어도 영혼을 울리게 하는 사라 브라이만의 음성 사랑한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이 나이팅게일을 방불케 하는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의 음성은 어떠셨나요? 고민경님, 친정엄마께 간장게장 주문해드리고 가을 숙제 하나 한 듯 해서 좀 뿌듯합니다. 어휴, 보람차게 9월을 시작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임태희님, 진경수님, 최미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새를 노래한 나폴리 칸초네 만나보시죠.

여름을 지나 엉겅퀴 씨앗이 여물어가는 9월. 이맘때 이탈리아 들판에 나가면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엉겅퀴와 들풀에 씨앗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오색 방울새입니다. 얼굴은 선명한 붉은빛, 뺨은 하얗고 머리는 검고, 검은 날개 위로는 노란 띠가 선명하게 이어지는 새. 이렇게 여러 색을 곱게 두른 모습 때문에 우리말로는 오색 방울새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달리노, 나폴리에서는 조금 다르게 까르딜로라고 부르죠. 재미있는 건 이 이름이 엉겅퀴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인데요. 엉겅퀴를 뜻하는 라틴어 까르두스 이름의 유래입니다. 오색 방울새가 엉겅퀴 씨앗을 즐겨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명 또한 까르두엘리스 까르두엘리스. 이름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를 품고 있는 새가 까르딜로입니다. 그런데 나폴리 사람들에게 까르딜로는 그저 들판에서 만나는 예쁜 새만은 아니었어요. 작고 화려한 모습도 사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맑고 아름다운 노래소리 때문에 예전엔 새장에 두고 기르기도 했습니다. 나폴리와 캄파니아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던 새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래전 나폴리의 한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 작은 새에게 맡깁니다. 사실 사랑의 말을 새에게 실어보내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래와 시에 등장하죠. 그런 오래된 상상력을 품은 나폴리 노래가 있는데요. 1849년 나폴리에서 악보로 출판된 루 까르딜로 오색 방울새. 노래 속 남자는 예쁜 방울새 한 마리를 기르면서 이 새에게 가르칠 게 아주 많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집으로 날아가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는 것. 남자는 까르딜로에게 그녀가 잠들어 있다면 깨우지 말고 발코니에 나와 있다면 그 모습을 잘 살펴보라고 하죠. 혹시 그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오색방울새가 그녀에게 날아가 그녀의 품에 안기고 입맞춤까지 받게 되면 남자는 그 작은 새를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갈 수 없는 곳에 날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작은 새에게 맡긴 남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보낸 그 새를 부러워하게 된 남자. 그 남자가 부르는 오래된 나폴리의 사랑 노래 오색 방울새 루 까르딜로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까르딜로를 키우고 있어요. 활발하고 똑똑한 까르딜로를 키우면서 제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특히 제가 보내야 할 메시지를 모든 대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꼭 가르쳐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마음을 작은 오색 방울쇠에게 맡기고 결국 그 새마저 부러워하게 된 남자의 오래된 나폴리 사랑 노래 오색 방울쇠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에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수요일 노래의 날기 위해 끝곡 또한 나폴리 노래 미뇨 골랐습니다. 페네스타 게 루치베 불 꺼진 창. 불 꺼진 창을 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를 그리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테너 프랑크 코렐리의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9월인데도 구절초는 피지 않고 구름은 장마구름 한창이고 구김살 자글자글한 내 심장도 내다 널어야겠다. 보름 남짓이면 기다려야겠다. 전영관 시인의 수작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유마을 백승주입니다. 9월이 오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가을은 아닌 때, 여름 동안 눅눅해지고 구겨진 심장도 좀 널어 말려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보름 지나면 가을다운 가을이 찾아올까요? 우리 심장도 가을 볕에 잘 말라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수작입니다. 진짜 가을이 오면 누구에게 수작을 건네보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가을은 딱히 대상이 없어도 막연히 세상을 향해 수작을 하고 싶어지는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구절초 피고 하늘이 높아지면 말이죠. 윤성원 작곡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두들쟁이 탈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였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전영관 시인의 수작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수작이라는 말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술잔을 주고받음 또는 말을 주고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변 사람은 달에 떡 배를 지어 조천강에 띄어놓고 폭을 두리도 둥둥 치는 띠.

민경아 편곡 떡 먹고 연 먹고 전라도 화순 떡 타령과 진도 엿장수 타령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곡이었습니다. 절대 가인의 노래로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앞서 모던 가구 편곡 권주가 한잔해 들으셨어요. 이 곡은 지미나의 노래 모던 가곡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나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조선 후기 문신 이정보가 지은 시조입니다. 삼주 이정보는 대제학까지 지낸 문신이었는데요. 성품이 강직해서 바른 말을 잘했고 그로 인해 여러 번 파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시조는 바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보는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들도 남겼습니다. 재미있는 사설 시조도 여럿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구절 풀어서 읽어드리죠. 이 한 몸 살자 하니 물것 겨워 못 견디겠네. 핏곁 같은 가랑리, 보리알 같은 수통리, 잔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외벼룩, 보리 뾰족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손 6월 복더위에 쉬팔인가 하노라.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벌레들을 물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온갖 벌레들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한여름 쉬팔이라고 하네요. 그저 재미있는 시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정보는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온갖 벌레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정보는 왜 이런 작품을 남겼을까요? 조선 후기 평민들의 문학으로 퍼져나간 사설시조 유행을 그저 따라가 본 것일까요? 어쩌면 이정보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시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비의 풍류를 노래한 작품이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시조를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우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정부의 시 평시조 국화야, 오늘 천년의 향기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풍요마을 이번에는 천년만세, 계면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함께하시죠. 국립국악원 정학단 연주입니다.

천년 만세 계면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 함께하시죠. 조상현과 안숙산의 창,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입니다.

그때의 심황우는 석 달 열흘 맹인 잔치를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오시거나 그때의 심황우는 산호 주령을 내려

0: 이렇듯 봉사 성명을 차례차례 물어가다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당신 성명은 무엇이오? 어떤 성명이고 무엇이고 시장에 죽고서 물 것이나 좀 무시오원. 글쎄 성명을 일러주면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교기도 주고 마음도 없는 사람 요 허름씨 많이 하신 게 막 깨매 죽고 있지 얼른 얘기해요. 왔다고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네. 그렇다면 내가 요 황주 도화동 사는 나 심학규라고 살아요.
1: 김현영입니다.
0: 언니 달려들어 신봉사를 별궁으로 모셔노니 그때 의심하오는
1: 여봐라 처자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0: 예!

시골 강부의 사소한 꼭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전 서로 떠먹여 겨우 길러내요

삼백성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소명문을 뜬다 하기로 효성인 듯 내 자신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성의 몸이 팔려

I was

0: 됐다 신청 여기가 아니라고 사려고다 이게 말이 뭐 내 딸이면 해도 보자
1: 아이고 아버지
0: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야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가보더라. 그때야 신봉사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 하는디 신봉사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모두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좋아한다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다명 세갈 못된한 소리로 쫙쫙쫙 이게 눈 떨어지는 소리인데

신봉사는 딸을 보니 칠모금관 황홀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견후 불견 최맹이였던가 보더라. 신봉사가 곰 생각하더니만은 옳지!

0: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시망우 부친 그리는 대목부터 잔치에서 부녀가 상봉하면서 신봉사도 눈을 뜨고 또 옆에 있던 만좌 맹인도 눈을 뜨고 다들 행복하게 끝나는 마지막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조상현과 안숙선의 창, 원장인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1: 5시엔 FM 풍류마을.

때문에 내가 잘 가는 백반집이 하나 있었다. 손님들에게는 잘 안 보이지만 시장 구석구석 어느 틈에는 밥집이 있다. 그런 집들이 수많은 시장 상인들을 먹인다. 오랜만에 한 백반집에 갔더니 거기 여사장님이 안 보였다. 남편이 인상을 쓴다. 척추 측만증인가 뭔가이다. 목 디스크에 허리도 디스크, 무릎엔 관절염. 의사가 기막혀 하더라고. 내가 돌솥 비빔밥을 하자고 해서 그래. 그게 죄야. 박찬일의 산문집 밥 먹다가 울컥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시장 밥집에서 배달을 다니던 여사장님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무거운 밥상을 층층 이고 다니다 보니 온몸에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분의 남편은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하자고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안 그래도 무거운 밥상에 돌솥을 이고 배달을 다니다 보니 목, 허리, 온갖 관절이 성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몸 하나로 머리에 층층이 쟁반을 이고 배달을 하는 분들, 그분들의 재주가 놀랍다고 감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바뀌어가고 머리에 밥상을 이고 다니는 분들은 이제 점점 보기 어려워지겠죠? 시장 골목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면서 그렇게 온 몸으로 세상을 헤쳐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경의를 표해왔던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성천 작곡 벌거벗긴 서울 가운데 일곱 번째 곡 남대문 시장이 삶을 팔다 이지영의 21년 가금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 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결선 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기악, 성악, 단체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영예 대상을 두고 펼치는 결선 무대.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의 타이틀, 그 주인공이 이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합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젊은 날 피카소는 이미 그림을 그린 캔버스 위에 새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캔버스 살 돈도 부족한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이죠. 그가 1903년에 그린 맹인의 식사라는 작품엔 어느 날부터 여인의 어깨로 보이는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캔버스 아래에는 웅크리고 있는 젊은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 화가 페르메이르의 작품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에는 원래 큐피드가 그려진 벽이 있었는데 후세의 화가가 큐피드 위에 덧칠을 내서 지워버렸다고 하죠. 오랜 세월 동안 페르메이르가 만든 여백이라고 믿었던 건 사실 누군가가 진실을 덮어버린 흔적이었던 겁니다. 피카소와 페르메이르의 캔버스에 담긴 비밀을 밝혀낸 도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저녁이라는 엑스레이로 비춰보면 우리 곁에 원래부터 있던 소중한 것들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춰본 풍경이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 See in the Evening Glow였습니다. 저녁 노을 지는 바다였죠. 유이치 와타나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최고은 씨 처음 보내봅니다. 힘든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는 세음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고 구타남 씨 왠지 지겹고 힘들었던 여름이 가는 것에 콧등이 시큰한 초저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오프닝부터 6시부터 함께 하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With Friends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죠.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를 집중 감상하는 시간으로 40여 장의 명반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온리 스트리밍도 함께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The Green Leaves of Summer 전해드리죠. 1960년 오래전 알라모 요새라는 존 웨인 주연의 영화의 주제곡이죠. 디미트리 티엄킨이 작곡한 이 곡을 오늘은 시그문드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샹송이었죠. 프랑스와 펠드만 1980년대, 90년대에 정말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그가 노래한 마직 불왁, 마법의 거리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마법의 거리는 영화관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극장 안내원이 있었죠. 자리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뭐 먹을 만한 거 스낵 같은 거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런 안내원이 있었는데 그런 안내원의 애환을 그린 노래였습니다. 맨 마지막 가사가 영화가 끝날 때 맨 뒤에 끝이라는 자막이 뜨죠. 그 끝과 함께 눈물이 흐른다. 이런 가사였어요. Magic Boulevard. 마법의 거리였고요. 그 전에는 시그문드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The Green Leaves of Summer, 영화 알라모 요새의 테마곡 들으셨습니다. 9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오래전에 생일 축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최미순 씨는 9월 9일은 36번째 생일이에요. 예전에는 생일이면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함께 웃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잘 지나 여기까지 온 제 자신에게 수고했어, 앞으로도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 라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싶은 날이에요. 신청곡은 추천해 주세요 하셨고 또 김진미 씨께서는 9월 4일이면 36번째 생일 맞는 아들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한 달 뒤면 결혼도 앞두고 있죠. 엄마에게는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작고 여렸던 아이가 어느새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들아,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아름답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응원한다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네, 아드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네, 결혼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하는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멕시코 출신의 가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노래였어요. 'Después de ti que', 당신 다음엔 무엇이라는 노래로 아주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분들께는요. 늘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그냥 우리 가요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발라드 참 잘 부르는 멕시코 가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노래 가운데 Por amarte así, 이렇게 너를 사랑함으로 였습니다. 이 가수는 7살 때 데뷔한 가수예요. 첫 앨범을 7살 때 데뷔했고 또 이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와 함께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루이스 미겔이 있죠. 그 역시 어렸을 때 데뷔한 좀 닮은꼴 가수들입니다.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주제곡이었죠. 사랑을 위하여라는 원제는 다잉 영이었는데요. 1991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남자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주인공을 보살피는 역할로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죠.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영화 사랑을 위하여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 미국의 영화음악가의 오리지널 스코어였는데요. 이 곡에는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도 함께 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였습니다. 1967년에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최순규 씨, 보이는 라디오 신기하네요. 콩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나 봐요. 전기현님 실물을 직접 바로 앞에서 마주하는 것 같네요 하셨고 그리고 오늘 고3 학생들이 중요한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세상의 모든 고3 학생들한테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라고 최승규 씨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720번 쓰시는 분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하는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날 세음이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출근길, 지금 다른 분들은 퇴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출근길에 계시는 분 오늘 하루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메들리 곡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두 영화음악, 뭐 대표곡 두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 Playing Love 그리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데보라의 테마를 메들리로 연주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파가니가 이끄는 안드레아 파가니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파가니가 이끄는 안드레아 파가니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메들리 두 곡이었어요. 엔니오 모리꼬네의 두 영화음악이었는데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 Playing Love 그리고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테마 데보라의 테마 이렇게 두 곡을 메들리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560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

네요. 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바라보이는 넘어가는 저녁 노을과 새음 찰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학창시절 영어를 처음 배우던 무렵에 누구나 한 번쯤 접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문장이었는데 exception, 예외라는 단어가 어쩐지 인생에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많은 것이 일정한 법칙을 따르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고 예외가 오히려 규칙을 증명한다는 것도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예외를 음악으로 아주 멋지게 풀어낸 노래가 있습니다. 스웨덴 그룹 부케스퍼 쇼케스테르의 운단탁이죠. 운단탁이 바로 스웨덴어로 예외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부케스퍼 쇼케스테르가 1998년에 발표한 앨범 이센트룸에 수록됐는데 이 음반은 부케스퍼 쇼케스테르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죠. 운단탁이라는 제목도 노래의 시작도 노랫말도 독특합니다. 침묵의 1분이 있는 밤, 행복한 결말을 가진 튀르키예 영화, 바람을 거슬러 지그재그로 항해할 필요가 없는 배. 이렇게 시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통계 속의 바이러스, 관객 없는 센세이션, 선로 없는 기차. 이렇게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도 나란히 세워두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일까? 우리에게도 예외가 있는 걸까? 너와 나, 우리는 예외일까? 운단탁이 말하는 예외란 아마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늘 예외를 만드니까요. 일상의 톱니바퀴에 황홀한 균열을 내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도 하고 정답을 벗어난 아름다운 답이 마음에 속속 도착하는 것도 느끼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예외라는 걸 부케스퍼 쇼케스테르가 일깨워줍니다.

부캐스퍼 쇼케스테르는 스웨덴 음악을 이야기할 때 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룹입니다. 단순히 스웨덴의 재즈밴드라고 하기에는 음악의 폭이 넓어서 재즈와 블루스, 소울, 보사노바, 가끔은 쿠바 음악 같은 느낌도 줍니다.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던 1991년 무렵은 스웨덴 음악에서 정통 재즈와 대중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던 무렵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풍의 차분한 언어로 남미의 뜨거운 리듬과 스윙을 담아서 부캐스퍼 쇼케스테르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컬 부캐스퍼의 나른하면서도 위트 있는 음색에 멤버들의 탄탄한 연주력이 더해졌고 스웨덴의 쿨 재즈와 보사노바, 삼바, 쿠바의 리듬이 절묘하게 뒤섞이며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었죠. 이렇게 독특한 개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이 곡은 부캐스퍼 쇼케스테르에게 정말 잘 맞는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부캐스퍼 쇼케스테르, 부캐스퍼가 이끄는 밴드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온단탁, 예외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후렴구에 들렸던 드어여, 이게 너와 나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의 영어 버전의 제목은 You and I 였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리죠.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베인테 아니오스 20년입니다. 이 곡은 쿠바의 전설로 불리는 마리아 테레사 베라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볼레로 곡인데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서는 오마라 포르투 온도와 꼼파이 세곤도가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의 월드뮤직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스 노래였어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와 함께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이었는데요. 아가피푸 이네스 디코포 마헤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랑 그 양날의 칼이여라는 의미의 노래였어요. 그리스의 가수 아나스타시아가 노래했는데요. 아나스타시아 아브라라는 이름의 가수인데 그냥 아나스타시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의 노래였는데요. 20대 아니오스 20년이었습니다. 이 곡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보컬은 목소리는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꼼파이 세군도였습니다. 양정수 씨, 적당한 온도와 습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흐르는 음악,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지저귐까지 이 모든 것과 함께하는 이 저녁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꾹꾹 행복한 발자국을 남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정각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절정은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는 시간. 이제는 다른 계절로 우리를 초대할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작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만든 듀오,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샤를 아즈나불, 메르세데스 소사, 세자리아 에보라부터 아스토르 피아솔라, 두츠 딜레망, 찰리 헤이든,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마까지 월드뮤직의 상징과 같은 음악가부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대가까지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앨범들을 총망라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꽉 채운 일주일 동안 40여 장의 음반들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With Friends Special, 세계 음악의 대가들과 친구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다음 주 특집에서도 소개될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리슨의 협업 앨범 암파러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작자 미상의 르네상스 시대 영국 노래였어요. Since first I saw your face. 이 곡, 리 리트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리슨의 피아노,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플라시드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한 곡이죠. Perhaps Love였고요. 존 덴버가 작사, 작곡하고 기타도 연주해 준 곡, 1981년 곡, 뭐 크로스오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이 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어요. 엄동희 씨, 제 추억의 노래가 나오네요. 저녁밥 준비하다가 잠시 쉬어갑니다. 20대 시절에 엄청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리고 2811번 쓰시는 분은 좀 더 특별한 노래였네요. 이 곡, 여고 시절 제 애창곡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위해 선생님이 노래 부를 학생을 지목하곤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많이 추천해 줬어요. 학교 통틀어 팝송 부르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선생님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긴 Perhaps Love였네요. 2811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632번 쓰시는 분 청하신 곡입니다. 아델리느를 위한 발라드를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리차드 클레이더만, 프랑스에서는 리샤르 클레데흐만이라고 부르죠. 그의 곡이죠. 원래 그가 연주했던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그의 뭐 데뷔곡이자 가장 큰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 제임스 라스트는 제목도 영어로 썼네요. Ballad for Adeline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의 제목 모두 누구누구를 위한 발라드였죠. 방금 들으신 곡은 K를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어쿠스틱 알케미,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발라드 포 아들린,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곡을 오늘은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피아노 연주도 들어가 있었죠. 김소연 씨, 기현님, 노을이 보이시나요? 누군가 정성껏 색칠한 것 같아요.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는 남자가 생각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는지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 참 이럴 때마다 저희 우리 스튜디오가 밖으로 창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모니터로 또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또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해가 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김소연 씨, 노을을 표현해 주신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임찬혁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지난주에 개학날이라고 좀 힘들었다고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다던 임찬혁 학생의 신청곡인데요.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좀 덜 힘든지 적응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곧 콩쿠르에 나간다고 했는데 콩쿠르 곡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그 곡을 신청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곡이더라고요. 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연주하는 학생인가 봅니다. 응원의 의미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폴란드계 유대인 독일 작곡가입니다. 모리츠 모시콥스키의 타란텔라 작품 번호 27입니다. 타란텔라는 이탈리아의 그 민속음악이죠. 그 아주 빠른 리듬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그런 춤에 맞춘 춤곡인데 정말 어려운 피아노 곡이더라고요. 작품 번호 27 세타 타니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였는데요. 그가 칸타빌레 for an angel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D장조 작품 번호 17을 연주해 주었어요. 원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죠. 이 곡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Viva la Vida 였어요.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의 뭐 대표곡이죠. Viva la Vida를 투 첼로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두 남성 첼리스트 여성 밴드를 엄청 많이 네 갖고 있는 투 첼로스의 연주.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독일의 작곡가 모리츠 모시콥스키의 타란텔라 작품 번호 27이었습니다. 세타 다니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그 콩쿠르 곡이라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 그래서 김미숙 씨가 어머나 진짜 어렵겠어요.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좀 전에 스튜디오에 밖으로 난 창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늘 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229번 쓰시는 분 오늘 노을입니다 하셨고 3976번 쓰시는 분 성수대교 지나며 한강에 노을을 찍어봤습니다. 또 0896번 쓰시는 분 기현님 보시라고 보냅니다. 조금 전 상암 하늘공원이에요. 일몰 보러 왔다가 금세 어두워져서 서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몰과 새음이 있어 행복한 저녁이네요. 또 9692번 쓰시는 분도 노을이 그리운 분들께 전합니다. 저도 노을이 너무 예뻐 설거지하다가 못 참고 나왔습니다. 날도 선선하고 너무 좋네요. 5198번 쓰시는 분도 사연 없이 사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듣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 전해드리죠.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내 마음을 당신에게 바치려 합니다. 프란시스 카브렐과의 듀오 버전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소사의 솔로 버전입니다.

반사는 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꽤 자주 등장합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을 빙산에 비유했죠.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줄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남겨두어도 작가가 밑바닥의 진실을 깊이 알고 있다면 생략된 8분의 7의 무게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하드보일드라고 불리는 그의 건조하고도 간결한 문체는 보이지 않는 더 큰 부분이 물 아래 잠겨 있어서 더 깊은 울림을 주었죠. 최근에는 심리상담이나 자기 성찰의 방법으로 빙산회고법이라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치료학자 버지니아 사티어가 정립한 빙산 모델을 자기 회고의 방법으로 응용한 것인데요. 표면적인 행동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과 기대, 열망을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안내자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사건 자체보다 그 아래 숨은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는 방식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죠.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있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 괜히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빙산 아래로 내려가 볼 타이밍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그 반응 아래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을까? 그 감정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존중받고 싶었던 것인지, 이해받고 싶었던 것인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그저 내 쓸쓸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인지를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보고 싶을까? 이렇게 미래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빙산 아래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왜 그랬을까? 해서 나는 왜 그렇게 아팠을까?로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빙산 아래를 바라보는 건 나를 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남겨두었던 내 진심을 깨닫고 나를 안아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빙산 아래 외로움과 결핍을 감춘 또 하나의 아슬아슬한 빙산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자주 빙산 아래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은 좀 담담하게 빙산 아래를 탐사하고 나를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좀 더 세상과 사람에 너그러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단어죠. 빙산. 자신의 빙산 아래를 들여다보는 빙산 회고법으로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너그러워진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데이비드 란츠의 피아노 연주 크리스토퍼리스 드림, 크리스토퍼리의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샤를 아즈나부르의 샹송 이에헝꼭, 지난날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곡을 까미 또마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까미의 도마가 첼로로 연주한 이에헌꺼 지난날이여 다시 한 번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에디트 피아프가 환생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 프랑스 가수죠. 자즈의 술루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및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이진희,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0일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드보르작 홀에서 펼쳐진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브라이스 데스너의 르부아, 모리스 라벨의 현악 사중주, 그리고 북유럽 민속음악을 현악 사중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현악사중주단으로 손꼽히는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은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전통 민속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6월 10일 프라하 음악회에서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은 특별히 북유럽 민속음악을 공연 후반부에 연주해서 더욱더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

로는 미국 작곡가 브라이스 데스너의 르 부아라는 곡이 연주됩니다. 작곡가 브라이스 데스너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영화음악을 넘나드는 음악가죠.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그의 르 부아라는 곡은 지난 2019년에 작곡된 곡인데요. 그 당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에서 큰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데스너는 이 곡의 영감의 원천에 대해서 노트르담 대성당과 화재로 소실된 천년이 된 목조 지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작품 제목도 르 부아, 그러니까 나무 혹은 숲, 피라는 뜻의 프랑스어 르부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은 화재로 사라진 대성당의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암시하는 제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브라이스 데스너의 르부아를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브라이스 데스너의 르 부아를 들으셨습니다.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체코프라 루돌피눔 드보르자 홀에서 열린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 모리스 라벨의 현악 사중주곡이 연주됩니다. 라벨의 현악 사중주는 1902년에 당시 27살의 라벨이 그의 스승 포레를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포레는 라벨을 아주 아끼고 인정해준 스승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포레는 그에게 헌정된 라벨의 현악 사중주곡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드뷔시가 라벨의 현악 사중주곡을 크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라벨의 현악 사중주곡이 드뷔시 자신의 현악 사중주곡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들으실 라벨의 현악 사중주곡은 1악장이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은 아세즈비프 트레 리듬에 매우 활기차고 매우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3악장은 트렐렁 매우 느리게, 4악장 비프의 아쉬떼 활기차고 들뜬 느낌으로, 이렇게 전 4악장 구성입니다.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 현악 사중주 F장조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 현악사중주 F장조 전악장을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0일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드보르작 홀에서 열린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연주를 맡은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은 북유럽 전통 민속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 공연 후반부에 북유럽 민속음악을 현악사중주로 연주합니다. 그동안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은 이미 음반을 통해서 민속음악을 좀 현대의 신뢰하게 언어로 풀어낸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죠. 지난 2014년에 내놓은 음반 Woodworks라는 음반을 비롯해서 Last Leaf 그리고 Kill Road라는 음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음반을 통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라하 공연 후반부에는 북유럽 민속음악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여러 북유럽 전통음악을 현대화해서 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덴마크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북유럽 민속음악 프로젝트 들으시겠습니다.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북유럽 민속음악 프로젝트 감상하셨습니다. 여러 민요와 춤곡들을 현악 사중주로 현대적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북유럽의 대표적인 현악 사중주단으로 손꼽히는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 이렇게 덴마크와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프로젝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연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10일 체코프라 루돌피눔 공연에서 앙콜곡도 한 곡 연주합니다. 미국 작곡가 후고 페레티의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 작곡가 후고 페레티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감상하셨습니다.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이 앙콜로 선보인 곡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6월 10일 프라하 루돌피눔 드보르자크 홀에서 펼쳐진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아주 특별한 공연 실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음반 중에서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 작품 번호 13 가운데 2악장과 3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2번 A단조 작품 번호 13 가운데 2악장과 3악장을 덴마크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방에 들어간 아내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침대에 엎드린 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열심히 봐? 옆으로 다가가 슬쩍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영화배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요즘은 작가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차인표 씨의 강의 영상이었는데요. 잠시 같이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 가운데 귀에 맺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알고리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휴대전화 안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지, 무엇을 자주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드러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누구인지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매일 남긴 작은 흔적들을 모아서 당신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군요 하고 보여줄 뿐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가끔은 휴대전화의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듯 내 하루의 흔적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남파곡 그리움입니다.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입니다.

이은상 씨 홍남파고 그리움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이종택 씨 김진균 곡 그리움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인곤 씨 김규환 곡 간다 간다 하더니 테너 신영주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김명희 씨 이종록 곡 사랑이 찾아오네 메조소프라노 황혜재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인곤 씨, 김규환 곡 간다 간다 하더니 테너 신영주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김명희 씨, 이종록 곡 사랑이 찾아오네, 메조소프라노 황혜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소월 씨, 이현철 곡 산유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선을 넘는 북클럽은 이수영이 쓴 책이다. 그녀는 서점을 한다. 사장도 나요. 알바도 나였기에 일을 시키는 것도 나. 사장 욕을 하면서 일하는 것도 나라는 서점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서점 일을 누구보다 좋아한다. 하고 싶은 서점 소모임도 아주 많다. 책을 미리 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읽고 이야기하는 잡동 모임에 심리학 북클럽과 자영업하는 언니들의 북클럽이며 벽돌책 읽기 모임 등등 너무 많다. 소모임만이 아니다. 다른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서점 이름도 하고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건 내면의 열정과 동력이 그만큼 크고 젊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과 동력이 우리 일상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슈만의 비트몽, 헌정 작품 25의 1, 미셸 디터의 피아노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한지혜 씨, 유난히 뜨겁고 빠르게 지난 8월 덕분에 벌써 9월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바람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이 시간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삶의 기다림들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갑자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절기도 신기하고 또 어떤 월이 바뀌는 그 매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도 밤 공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을 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7177번, 안녕하세요. 청취율 1위 만들어주기로 했던 새싹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네요. 가을은 음악과 더 어울리는 계절이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음악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7177번만 믿고 있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기관에서 일하시거나 요즘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7177번 믿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9721번, 오프닝을 놓쳤어요. 남편과 아들이 10시 넘었는데 뭐하냐고 소리를 질러서 그제서야 콩을 켭니다. 우리 가족은 오늘도 당밤 오프닝을 놓치고 서로 남탓하면서 듣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남탓이네요. 클래식의 맞춤형인 상엽님 목소리는 그야말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백조 신청해 봅니다. 가을에는 생상스 음악이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0시 넘어서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웃의 방해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3분 정도 전에 알람해 두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5분, 10분은 좀 잊기에 쉬운 시간이고 3분 전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생상스의 동물의 축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입니다.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오프닝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9721번 가족 여러분께 보내드린 음악은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였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3630번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지난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이가 본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며 급하게 영재고를 가겠다고 시작했는데 지난주 원하던 학교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10-10 12시간씩 힘들게 공부하던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803 갑바위보다 영험하다는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갑작스레 병을 진단받았던 막내가 이번 검사 결과에서 앞서 진단받은 검사가 거짓 양성이었다는 소식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저에게 위안이 되어준 당밤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은 저희 주관이 맞는데 검사 결과는 저희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신의 방구음악 정말 솔직한 방송입니다. 저희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예 합격도 합격이지만 병이 없었던 일이 된 우리 막내 얼마나 기쁠까요? 본인도 기쁘고 부모님들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삶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마이너스에서 그냥 0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큰 기쁨이 됐다. 여러분은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제넘게 철학자처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3630번 가족 축하드리면서 비숍의 즐거운 나의 집 전해드리면서 이 마음을 함께합니다. 영국 출신의 테너 로버트 티오의 음성,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입니다.

비숍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녹턴 포 클레멘타인, 이지수의 피아노였습니다. 6583번, 9월 말에 서울 사는 친구 만나러 갑니다. 벌써 설레네요. 그때쯤이면 가을이 한창일까요? 9월의 서울은 어디가 좋은가요? 가을에 벌써 취할 것 같은 밤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당밤, 오늘도 고맙습니다. 9월의 서울은 여의도 공원이 좋습니다. 문득 이 사연을 읽으면서 서울 사는 친구 만나러 간다는 6583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저희 특집이 좀 자주 있었는데 오늘 게릴라 신앙송 특집 느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친구에게, 안도현. 세상 속으로 뜨거운 가을이 오고 있네. 나뭇잎들 붉어지며 떨어뜨려야 할 이파리들 떨어뜨리는 걸 보니 자연은 늘 혁명도 잘하는구나 싶네. 풍문으로 요즘 희망이 자네 편이 아니라는 소식 자주 접하네. 되는 일도 되지 않는 일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싶거든 이리로 한번 내려오게. 기왕이면 호남선 통일호 열차를 타고 찐 계란 몇 개 소금 찍어 먹으면서 주간지라도 뒤적거리며 오게. 금주의 운세에다 마음을 기대보는 것도 괜찮겠고. 광주까지 가는 일을 만나거든 망월동 가는 길을 물어봐도 좋겠지. 밤 깊어 도착했으면 하네. 이리역 광장에서 맥주부터 한잔하고 나는 자네가 취하도록 술을 사고 싶네. 삶보다 앞서가는 논리도 같이 데려오게. 꿈으로는 말고 현실로 와서 걸판지게 한잔 먹세. 어깨를 잠시 꽃게처럼 내리고 순댓국 끓는 중앙시장 정순집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고 레테라는 집도 좋지. 밤 12시가 넘으면 포장마차 로진으로 가 꼼장어를 굽지. 해직교사가 무슨 돈으로 술 타령이냐고 묻고 싶겠지만 없으면 외상이라도 하지. 외상술 마실 곳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날이 새면 우리 김제 만경 들녘 보러 가세. 지평선이 이마를 치는 곳이라네. 자네는 알고 있겠지. 들판이야말로 완성된 민주대연합 아니던가. 갑자기 자네는 부담스러워질지 모르겠네. 이름이야 까짓것 개똥이면 어떻고 쇠똥이면 어떻겠는가. 가을이 가기 전에 꼭 오기만 하게.

안도연의 시 서울 사는 친구에게에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김민기의 친구였습니다.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종종 이 게릴라 신앙송 이 가을에 가을 시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게릴라 신앙송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매일 당신의 방과 음악과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씨께서 모두의 일상에 울긋불긋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드는 9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3악장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단풍을 이제 슬슬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앞서서 6583번께서 9월의 서울 어디가 좋은가 말씀하셨는데 단풍 볼 만한 곳들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그분께 서울의 9월은 어디가 좋을지 좀 알려드리고 또 이런 단풍 볼 곳을 미리 검색해 놓는 것도 가을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 씨를 위해 준비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의 3악장 안단테입니다. 크리스티안 시메르만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곧 도착할 당풍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이희재 씨 신청곡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3악장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안 시머만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녹턴 4번 F장조 작품 15의 1을 듣겠습니다. 앙드레 라플랑트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4번 F장조 작품 15의 1 앙드레 라블랑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메릴린 로빈슨의 소설 길리아드의 한 페이지입니다.

작가 메릴린 로빈슨이나 소설 길리아드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겐 크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설 길리아드는 뉴욕타임스가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 10권 중에 한 권입니다. 퓰리처상도 수상했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는 국제적인 상인 박경리 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소설 제목인 길리아드는 성서에 등장하는 기랏 지역을 뜻합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 때문에 덩달아 유명해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특히 소설에선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존 에임스는 그 마을에 사는 77살의 목사입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첫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 40여 년을 혼자 고독하게 살던 그는 노년에서야 두 번째 아내 라일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얻었죠. 그 아들은 지금 7살입니다. 그런데 77살의 에임스 목사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두고 떠나기엔 너무 어린 그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길리아드는 전체가 그 편지들로 이루어진 서간치 소설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세대 간의 유대와 용서, 신앙에 대한 성찰이 잔잔한 어조에 담긴 사유의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평생의 목회 활동을 함께한 성서의 구절들이며 신앙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인간이라는 걸 일깨우듯이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목사였고 친할아버지도 목사였지. 나처럼 그들에게도 성직은 제2의 천성 같은 것들이었지. 좋은 분들이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배워야 했는데 못 배운 게 있다면 성질을 죽이는 것이란다. 맥박이 불규칙해질 때마다 마지막이구나 싶어지는 지금도 나도 모르게 불끈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서랍이 걸려서 안 나오거나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 화가 치솟는 거야. 너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란다. 화를 너무 많이 내거나 너무 자주 혹은 엉뚱한 때에 낸다면 상상 이상으로 일을 망칠 수 있단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망가지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라는 야고보서의 말은 진리다. 그러나 역시 책에는 그런 인간적인 고백 못지않게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이런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난 초원지대를 사랑한단다. 동이 트면서 대지 위로 빛이 밀려들어 갑자기 모든 게 빛나는 광경을 자주 보았지. 내 영혼에 좋다란 말이 어찌나 깊이 박혔던지 그런 것을 목격하도록 허락받은 게 놀라울 따름이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 10권 중에 하나인 메릴린 로빈슨의 소설 길리아드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카를루스 나카이의 북아메리카 원주민 팸플릿, 인디언 팸플릿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입니다. 게리카의 더블 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신기철 씨. 안녕하세요, 협디. 일정이 없을 때는 늘 10시에 맞춰서 혹은 조금 늦더라도 당밤을 애청해왔던 청취자입니다. 나름 새싹인지라 9월 3일이 제 생일인데 혹시나 읽어주실까 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클래식을 진심으로 접하게 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네요. 처음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석하러 갔을 땐 졸지만 말자는 생각이었지만 어느덧 현란한 악기들의 타이밍에 몸을 맡기고 있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덕분에 통기타를 갖고 있는 저는 여러 애니 주제가를 포함해서 연주곡만 연습해오고 있는데요. 제 생일날인 오늘 협디께서 제가 즐겨 연습하는 히사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를 틀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생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밤 10시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신기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대체 인생의 회전목마를 포크기타로 어떻게 치시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마 핑거스타일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이 방송에 최적화된 청취자십니다. 신기철 씨. 생일이 곧 방송의 날이니 말입니다. 더욱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중의 인생의 회전목마 2020년에 창단했죠. 국내 오케스트라고요. 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히사시조의 피아노와 지휘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 36의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입니다. 트루스 뮤르크의 첼로, 장 이브 띠보데의 피아노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팔스트리스트, 슬픈 왈츠 작품 44.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추 작품 36 중에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 트루스 메르크의 첼로, 장 이브 디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스웨덴 방문하셨다고 해서 후속 사연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6889번. 스웨덴 방문기 후속 사연입니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찾은 스톡홀름은 예전과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도 싸늘하고 음침한 날씨가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온나온한 덕분인지 햇살 좋은 날이 많았고 테라스마다 사람들이 햇빛을 찾아 모여든 파리처럼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톡홀름은 역시 걷기에 참 좋은 도시라 당밤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많이 걸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EDM 뮤지션 아비치의 박물관에도 들렀는데 그가 작업하던 공간에 놓인 슈타인웨이 피아노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머무는 기간에 마침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공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조금 단절되어 조용하고 고요하게 걷고 음악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스톡홀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후속 사연으로 적어주셨습니다. 혼자 조금 단절돼서 조용한 시간을 고요하게 보내고 생각도 정리하고 음악도 듣고 여러분 꼭 스톡홀름에 가지 않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숲이나 또 가까운 조용한 골목길들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민찬까지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 부러운 마음을 담아서 2022년도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 중에서 11곡 저녁의 선율입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로 리스트의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 중에서 11번째 곡 저녁의 선율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랑크 안젤리스의 음악입니다. 치킬린 데 바친, 바친에서 꽃을 파는 소년이라는 이 곡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라트비아 출신의 크세니자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연주, 골드문트 4중주단이 함께합니다.

아스트로피아 솔라의 Close Your Eyes and Listen. 눈을 감고 들어요. 루시안 한오댕바리의 트럼펫 연주,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프랑크 안젤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스트로피아 솔라의 치킬린 데바친 주제의유한 변주곡, 크세니자 치도로바의 아코디언, 골드문투 4중주단이었습니다.

1956년도 음악 영화입니다. 에디 듀친 스토리가 원제고요. 국내에서는 애심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던 영화입니다. OST 중에서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 작품 9의 2를 편곡한 To Love Again 카르멘 카발라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라마니노프의 12개의 노래 작품 20일 중에서 7번째 곡입니다. 이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리고 추워지면 몸을 떨며 열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변화가 생겨도 체온을 일정한 범위로 되돌리려 하죠. 변화가 생긴 뒤에도 다시 원래의 적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그 힘을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환경에 맞게 자신을 바꾸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알로스타시스, 변화를 통한 안정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변화를 따라가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 살아가는 데는 이 두 가지 힘 모두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지나간 뒤 평소의 나로 돌아오는 힘도 필요하고, 또 아무리 애써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는 달라진 나에게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힘도 필요하겠죠.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돌아가고, 달라져야 할 때는 달라지는 것. 오늘 우리에겐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한창 비가 퍼붓더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 느낌에 맞춰서 오늘 첫 곡 골라봤어요. 수요일 너를 나에게 위해 9월 2일입니다. 샹송으로 문 열었어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죠. 바흐바흐의 겔졸리 땅 세땅 부흐. 이토록 멋진 계절 9월이었습니다. 내 사랑, 이별하기엔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어쩌면 사랑은 되돌아오겠죠. 아, 다시 만나기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머지않아 당신은 내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첫 곡 직접 그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바르바라가 불렀습니다. 딱 이맘때네요.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9월의 서정적인 풍경 속 이별의 아쉬움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노래였습니다. 다가올 환경에 맞게 자신을 바꾸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 알로스타시스. 변화를 통한 안정. 이게 딱 필요한 9월의 초입인 것 같아요. 유경희님, 첫 곡 가사는 모르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great 하셨는데 아직 이 바르바라의 노래 꽤 많이 전해드렸죠. 근데 그녀의 음성으로는 자주 준비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을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가수죠. 그녀의 장례식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추모객이 운집했다 그래요. 그녀의 묘지 근처 역 이름이 바흐바하일 정도로 이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또 세계적인 샹송을 만들어낸 아티스트입니다. 공숙경님은 가을 느낌이 완연한 날 노날 시그널도 남다르게 들린다고. 아, 가을이란 계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뭔가 센티멘탈하게 운치 있게. 박봉용님, 한결 지내기 좋은 시절이 도래했네요. 맞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조금 그 습도가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서정우님,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4시가 되면 노날로 온다. 항상성의 원리. 그 항상성으로 오늘 배웠죠? 호메오스타시스. 그 힘으로 오늘 노날 앞에 모이신 애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역시 프랑스 노래인데 9월의 풍경을 달리 바라보는 19, 20세기 가곡입니다. 멜로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에요. 땅나 포헤 드 세 땅부. 9월의 숲에서. 가을 숲의 그 쓸쓸함. 그 안에서 느껴지는 청춘이 지나간 삶의 그 깊은 고독과 회한을 담은 곡입니다. 바리톤 제랄드 수제,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가을을 깊어가게 만드는 프랑스 멜로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레날드 안 역시 19, 20세기 작곡가죠. 아,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그대가 날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어떤 왕도 나만큼 행복하지 못할 거요. 신이 이 사랑을 영원한 생명과 바꿔준다 해도 어찌 그 제안을 수락하리. 사랑하는 클로리스를 향한 연가,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말콤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가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었습니다. 9월의 숲에서. 바리톤 제랄드 수제가 불렀고요.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역시 19, 20세기 작곡가네요. 오스트리아의 프리츠 클라이슬러의 노래 이어집니다. The Old Refrain, 오래된 후렴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크라이슬러의 고향 비엔나 풍의 그 왈츠 선율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The Old Refrain, 오래된 후렴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렀고요. 2차 악팔만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4209 쓰시는 분, 9월을 찬미하는 곡들이 너무나 로맨틱하고 아름답습니다. 노나를 들으면 어떤 방송보다도 계절을 흠뻑 느낀다고. 다행입니다. 가사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노래의 힘이죠. 아, 이런 식으로 막 다른 클래식 방송과 차별화를 꾀하는. 아, 진짜 오늘 축하, 꼭 축하해드려야 될 우리 노날 가족 계세요. 1446 쓰시는 분, 오늘 생일이라고 좋은 날 생일을 맞으셨군요. 그리고 8843 쓰시는 분, 늦게 들어와서 첫 곡 소개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쉽다고, 아, 바르바라의 샹송을 놓치셨구나. 그러면서 가을처럼 예쁜 오늘 하늘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까 유경희 님이 생크림빵 같다고 하셨는데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0184 쓰시는 분, 노날의 청취자들은 새싹이 자라서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야. 아, 그렇게 익어가면 좋겠어요. 이 가을 예쁘게. 송종희님, 잇 언제쯤 고엽도 들려주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그 저희 노래의 날개 위가 고엽을 놓치면 직무유기죠. 이 가을 좀 기다려주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랭크 필터슨의 곡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입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래도 충분치 않죠. 그댄 지금껏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다신 헤어지기 싫어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라 브라이만과 테너 호세 크라의 멋진 하모니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고전주의 시대로 건너가 볼게요. 요제프 하이든의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Qui vive amante 사랑에 사는 사람은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아르민 조르당이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콘서트용 아리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 모차르트의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였어요. 파르 쿠에스타 벨라 마노, 아름다운 그대의 눈과 손에, 쾌일번호 612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과 손에 맹세하노니 내 사랑이여 결코 당신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어. 베이스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잔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토리노 왕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요제프 하이든의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였습니다. 사랑에 사는 사람은.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가 불렀고요. 아르민 조르당이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러시아 로망스 이어드릴게요. 19세기 작곡가 알렉산더 알라비에프, 로망스의 아버지로도 불리죠. 유럽에 널리 알려진 첫 번째 러시아 가곡이기도 합니다. 살라비에이, 나이팅게일 들어보시죠. 나처럼 불쌍한 누군가 너의 노래를 들어줄까? 이 새의 빛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셀, 미카엘 쉔반테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러시아 로망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데사가 불렀고요. 미카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지수님, 아까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들으시고 언제 들어도 영혼을 울리게 하는 사라 브라이만의 음성 사랑한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이 나이팅게일을 방

물케 하는 소프라노 나탈리 데스의 음성은 어떠셨나요? 고민경님, 친정엄마께 간장게장 주문해드리고 가을 숙제 하나 한 듯해서 좀 뿌듯합니다. 어휴, 보람차게 9월을 시작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임태희님, 진경수님, 최미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새를 노래한 나폴리 칸초네 만나보시죠.

여름을 지나 엉겅퀴 씨앗이 여물어가는 9월. 이맘때 이탈리아 들판에 나가면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엉겅퀴와 들풀에 씨앗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오색 방울새입니다. 얼굴은 선명한 붉은빛, 뺨은 하얗고 머리는 검고, 검은 날개 위로는 노란 띠가 선명하게 이어지는 새. 이렇게 여러 색을 곱게 두른 모습 때문에 우리말로는 오색 방울새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달리노, 나폴리에서는 조금 다르게 까르딜로라고 부르죠. 재미있는 건 이 이름이 엉겅퀴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인데요. 엉겅퀴를 뜻하는 라틴어 까르두스 이름의 유래입니다. 오색 방울새가 엉겅퀴 씨앗을 즐겨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명 또한 까르두엘리스 까르두엘리스. 이름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를 품고 있는 새가 까르딜로입니다. 그런데 나폴리 사람들에게 까르딜로는 그저 들판에서 만나는 예쁜 새만은 아니었어요. 작고 화려한 모습도 사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맑고 아름다운 노래소리 때문에 예전엔 새장에 두고 기르기도 했습니다. 나폴리와 캄파니아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던 새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래전 나폴리의 한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 작은 새에게 맡깁니다. 사실 사랑의 말을 새에게 실어보내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래와 시에 등장하죠. 그런 오래된 상상력을 품은 나폴리 노래가 있는데요. 1849년 나폴리에서 악보로 출판된 루 까르딜로 오색 방울새. 노래 속 남자는 예쁜 방울새 한 마리를 기르면서 이 새에게 가르칠 게 아주 많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집으로 날아가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는 것. 남자는 까르딜로에게 그녀가 잠들어 있다면 깨우지 말고 발코니에 나와 있다면 그 모습을 잘 살펴보라고 하죠. 혹시 그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오색방울새가 그녀에게 날아가 그녀의 품에 안기고 입맞춤까지 받게 되면 남자는 그 작은 새를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갈 수 없는 곳에 날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작은 새에게 맡긴 남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보낸 그 새를 부러워하게 된 남자. 그 남자가 부르는 오래된 나폴리의 사랑 노래 오색방울새 루 까르딜로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까르딜로를 키우고 있어요. 활발하고 똑똑한 까르딜로를 키우면서 제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특히 제가 보내야 할 메시지를 모든 대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꼭 가르쳐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마음을 작은 오색 방울새에게 맡기고 결국 그 새마저 부러워하게 된 남자의 오래된 나폴리 사랑 노래 오색 방울새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에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수요일 노래의 날기 위해 끝곡 또한 나폴리 노래 미뇨 골랐습니다. 페네스타 게루치베 불 꺼진 창. 불 꺼진 창을 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를 그리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테너 프랑크 코렐리의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젊은 날 피카소는 이미 그림을 그린 캔버스 위에 새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캔버스 살 돈도 부족한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이죠. 그가 1903년에 그린 맹인의 식사라는 작품엔 어느 날부터 여인의 어깨로 보이는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캔버스 아래에는 웅크리고 있는 젊은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 화가 페르메이르의 작품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에는 원래 큐피드가 그려진 벽이 있었는데 후세의 화가가 큐피드 위에 덧칠을 내서 지워버렸다고 하죠. 오랜 세월 동안 페르메이르가 만든 여백이라고 믿었던 건 사실 누군가가 진실을 덮어버린 흔적이었던 겁니다. 피카소와 페르메이르의 캔버스에 담긴 비밀을 밝혀낸 도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저녁이라는 엑스레이로 비춰보면 우리 곁에 원래부터 있던 소중한 것들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춰본 풍경이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See in the Evening Glow 였습니다. 저녁 노을 지는 바다였죠. 유이치 와타나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최고은 씨, 처음 보내봅니다. 힘든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는 세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고 구타남 씨, 왠지 지겹고 힘들었던 여름이 가는 것에 콧등이 시큰한 초저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오프닝부터 6시부터 함께 하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With Friends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죠.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를 집중 감상하는 시간으로 40여 장의 명반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온리 스트리밍도 함께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The Green Leaves of Summer 전해드리죠. 1960년 오래전 알라모 요새라는 존 웨인 주연의 영화의 주제곡이죠. 디미트리 티엄킨이 작곡한 이 곡을 오늘은 시그문드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샹송이었죠. 프랑스와 펠드만 1980년대, 90년대에 정말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그가 노래한 마직 불왁, 마법의 거리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마법의 거리는 영화관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극장 안내원이 있었죠. 자리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뭐 먹을 만한 거 스낵 같은 거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런 안내원이 있었는데 그런 안내원의 애환을 그린 노래였습니다. 맨 마지막 가사가 영화가 끝날 때 맨 뒤에 끝이라는 자막이 뜨죠. 그 끝과 함께 눈물이 흐른다. 이런 가사였어요. Magic Boulevard. 마법의 거리였고요. 그 전에는 시그문드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The Green Leaves of Summer, 영화 알라모 요새의 테마곡 들으셨습니다. 9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오래전에 생일 축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최미순 씨는 9월 9일은 36번째 생일이에요. 예전에는 생일이면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함께 웃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잘 지나 여기까지 온 제 자신에게 수고했어, 앞으로도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 라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싶은 날이에요. 신청곡은 추천해 주세요 하셨고 또 김진미 씨께서는 9월 4일이면 36번째 생일 맞는 아들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한 달 뒤면 결혼도 앞두고 있죠. 엄마에게는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작고 여렸던 아이가 어느새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들아,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아름답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응원한다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네, 아드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네, 결혼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하는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멕시코 출신의 가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노래였어요. 'Después de ti que 당신 다음엔 무엇이라는 노래로 아주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분들께는요. 늘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그냥 우리 가요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발라드 참 잘 부르는 멕시코 가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노래 가운데 Por amarte así, 이렇게 너를 사랑함으로 였습니다. 이 가수는 7살 때 데뷔한 가수예요. 첫 앨범을 7살 때 데뷔했고 또 이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와 함께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루이스 미겔이 있죠. 그 역시 어렸을 때 데뷔한 좀 닮은꼴 가수들입니다.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주제곡이었죠. 사랑을 위하여라는 원제는 다잉 영이었는데요. 1991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남자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주인공을 보살피는 역할로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죠.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영화 사랑을 위하여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 미국의 영화음악가의 오리지널 스코어였는데요. 이 곡에는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도 함께 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였습니다. 1967년에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최순규 씨, 보이는 라디오 신기하네요. 콩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나 봐요. 전기현님 실물을 직접 바로 앞에서 마주하는 것 같네요. 아셨고 그리고 오늘 고3 학생들이 중요한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세상의 모든 고3 학생들한테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라고 최승규 씨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720번 쓰시는 분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하는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날 세음이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출근길, 지금 다른 분들은 퇴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출근길에 계시는 분 오늘 하루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메들리 곡입니다. 애니오 모리코네의 두 영화음악, 뭐 대표곡 두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 Playing Love 그리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데보라의 테마를 메들리로 연주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파가니가 이끄는 안드레아 파가니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파가니가 이끄는 안드레아 파가니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메들리 두 곡이었어요. 엔니오 모리꼬네의 두 영화음악이었는데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테마 Playing Love 그리고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테마 데보라의 테마 이렇게 두 곡을 메들리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560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바라보이는 넘어가는 저녁 노을과 새음 찰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학창시절 영어를 처음 배우던 무렵에 누구나 한 번쯤 접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문장이었는데 exception, 예외라는 단어가 어쩐지 인생에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많은 것이 일정한 법칙을 따르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고 예외가 오히려 규칙을 증명한다는 것도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예외를 음악으로 아주 멋지게 풀어낸 노래가 있습니다. 스웨덴 그룹 부케스퍼 쇼케스테르의 운단탁이죠. 운단탁이 바로 스웨덴어로 예외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부케스퍼 쇼케스테르가 1998년에 발표한 앨범 이센트룸에 수록됐는데 이 음반은 부케스퍼 쇼케스테르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죠. 운단탁이라는 제목도 노래의 시작도 노랫말도 독특합니다. 침묵의 1분이 있는 밤, 행복한 결말을 가진 튀르키예 영화, 바람을 거슬러 지그재그로 항해할 필요가 없는 배. 이렇게 시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통계 속의 바이러스, 관객 없는 센세이션, 선로 없는 기차. 이렇게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도 나란히 세워두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일까? 우리에게도 예외가 있는 걸까? 너와 나, 우리는 예외일까? 운단탁이 말하는 예외란 아마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늘 예외를 만드니까요. 일상의 톱니바퀴에 황홀한 균열을 내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고

정답을 벗어난 아름다운 답이 마음에 속속 도착하는 것도 느끼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예외라는 걸 부케스퍼 쇼케스테르가 일깨워줍니다.

부캐스퍼 쇼케스테르는 스웨덴 음악을 이야기할 때 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룹입니다. 단순히 스웨덴의 재즈밴드라고 하기에는 음악의 폭이 넓어서 재즈와 블루스, 소울, 보사노바, 가끔은 쿠바 음악 같은 느낌들

줍니다.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던 1991년 무렵은 스웨덴 음악에서 정통 재즈와 대중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던 무렵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스칸디나비아풍의 차분한 언어로 남미의 뜨거운 리듬과 스윙을 담아서 부케스퍼 쇼케스테르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컬 부케스퍼의 나른하면서도 위트 있는 음색에 멤버들의 탄탄한 연주력이 더해졌고 스웨덴의 쿨 재즈와 보사노바, 삼바, 쿠바의 리듬이 절묘하게 뒤섞이며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었죠. 이렇게 독특한 개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이 곡은 부케스퍼 쇼케스테르에게 정말 잘 맞는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부케스퍼 쇼케스테르, 부케스퍼가 이끄는 밴드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운단탁, 예외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후렴구에 들렸던 느어여, 이게 너와 나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의 영어 버전의 제목은 You and I 였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리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베인테 아니오스 20년입니다. 이 곡은 쿠바의 전설로 불리는 마리아 테레사 베라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볼레로 곡인데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서는 오마라 포르투 온도와 꼼파이 세군도가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의 월드뮤직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스 노래였어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와 함께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이었는데요. 아가피푸 이네스 디코포 마헤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랑 그 양날의 카리어라는 의미의 노래였어요. 그리스의 가수 아나스타시아가 노래했는데요. 아나스타시아 아브라라는 이름의 가수인데 그냥 아나스타시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의 노래였는데요. 20 años, 20년이었습니다.

이 곡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보컬은 목소리는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꼼파이 세군도였습니다. 양정수 씨, 적당한 온도와 습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흐르는 음악,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지저귀까지 이 모든 것과 함께하는 이 저녁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꾹꾹 행복한 발자국을 남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정각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절정은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는 시간. 이제는 다른 계절로 우리를 초대할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작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만든 듀오,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샤를 아즈나불, 메르세데스 소사, 세자리아 에보라부터 아스토르 피아솔라, 두츠 딜레망, 찰리 헤이든,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마까지 월드뮤직의 상징과 같은 음악가부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대가까지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앨범들을 총망라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꽉 채운 일주일 동안 40여 장의 음반들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With Friends Special, 세계 음악의 대가들과 친구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다음 주 특집에서도 소개될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리슨의 협업 앨범 암파로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작자 미상의 르네상스 시대 영국 노래였어요. Since first I saw your face 이 곡, 리 리트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리슨의 피아노,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플라시드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한 곡이죠. Perhaps Love였고요. 존 덴버가 작사, 작곡하고 기타도 연주해 준 곡. 1981년 곡, 뭐 크로스오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이 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어요. 엄동희 씨, 제 추억의 노래가 나오네요. 저녁밥 준비하다가 잠시 쉬어갑니다. 20대 시절에 엄청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리고 2811번 쓰시는 분은 좀 더 특별한 노래였네요. 이 곡, 여고 시절 제 애창곡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위해 선생님이 노래 부를 학생을 지목하곤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많이 추천해 줬어요. 학교 통틀어 팝송 부르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선생님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긴 Perhaps Love였네요. 2811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632번 쓰시는 분 청하신 곡입니다. 아델리느를 위한 발라드를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리차드 클레이더만, 프랑스에서는 리샤르 클레데크만이라고 부르죠. 그의 곡이죠. 원래 그가 연주했던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그의 뭐 데뷔곡이자 가장 큰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 제임스 라스트는 제목도 영어로 썼네요. Ballad for Adeline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의 제목 모두 누구누구를 위한 발라드였죠. 방금 들으신 곡은 K를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어쿠스틱 알케미,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발라드 포 아들린,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곡을 오늘은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피아노 연주도 들어가 있었죠. 김소연 씨, 기현님 노을이 보이시나요? 누군가 정성껏 색칠한 것 같아요.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는 남자가 생각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는지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 참 이럴 때마다 저희 우리 스튜디오가 밖으로 창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모니터로 또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또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해가 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김소연 씨, 노을을 표현해 주신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임찬혁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지난주에 개학날이라고 좀 힘들었다고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다던 임찬혁 학생의 신청곡인데요.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좀 덜 힘든지 적응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곧 콩쿠르에 나간다고 했는데 콩쿠르 곡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그 곡을 신청했어요. 아, 들어보니까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곡이더라고요. 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연주하는 학생인가 봅니다. 응원의 의미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 폴란드계 유대인 독일 작곡가입니다. 모리츠 모시콥스키의 타란텔라 작품 번호 27입니다. 타란텔라는 이탈리아의 그 민속 음악이죠. 그 아주 빠른 리듬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그런 춤에 맞춘 춤곡인데 아, 정말 어려운 피아노 곡이더라고요. 작품 번호 27 세타 타니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스타빌레 For an Angel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D장조 작품 번호 17을 연주해 주었어요. 원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죠. 이 곡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Viva la Vida였어요.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의 뭐 대표곡이죠. Viva la Vida를 투 첼로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두 남성 첼리스트, 여성 밴드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투 첼로스의 연주.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독일의 작곡가 모리츠 모시콥스키의 타란텔라 작품 번호 27이었습니다. 세타 다니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그 콩쿠르 곡이라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 그래서 김미숙 씨가 어머나 진짜 어렵겠어요.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좀 전에 스튜디오에 밖으로 난 창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늘 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229번 쓰시는 분, 오늘 노을입니다 하셨고, 3976번 쓰시는 분, 성수대교 지나며 한강의 노을을 찍어봤습니다. 또 0896번 쓰시는 분, 기아님 보시라고 보냅니다. 조금 전 상암 하늘공원이에요. 일몰 보러 왔다가 금세 어두워져서 서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몰과 새음이 있어 행복한 저녁이네요. 또 9692번 쓰시는 분도 노을이 그리운 분들께 전합니다. 저도 노을이 너무 예뻐 설거지하다가 못 참고 나왔습니다. 날도 선선하고 너무 좋네요. 5198번 쓰시는 분도 사연 없이 사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듣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 전해드리죠.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내 마음을 당신에게 바치려 합니다. 프란시스 가브렐과의 듀오 버전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소사의 솔로 버전입니다.

빙산은 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꽤 자주 등장합니다. 헤밍웨이는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을 빙산에 비유했죠.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줄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남겨두어도 작가가 밑바닥의 진실을 깊이 알고 있다면 생략된 8분의 7의 무게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하드보일드라고 불리는 그의 건조하고도 간결한 문체는 보이지 않는 더 큰 부분이 물 아래 잠겨 있어서 더 깊은 울림을 주었죠. 최근에는 심리상담이나 자기 성찰의 방법으로 빙산회고법이라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치료학자 버지니아 사티어가 정립한 빙산 모델을 자기 회고의 방법으로 응용한 것인데요. 표면적인 행동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과 기대, 열망을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안내자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사건 자체보다 그 아래 숨은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는 방식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있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 괜히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빙산 아래로 내려가 볼 타이밍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그 반응 아래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을까? 그 감정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존중받고 싶었던 것인지, 이해받고 싶었던 것인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그저 내 쓸쓸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인지를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보고 싶을까? 이렇게 미래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빙산 아래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나면 저 사람은 나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남겨두었던 내 진심을 깨닫고 나를 안아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빙산 아래 외로움과 결핍을 감춘 또 하나의 아슬아슬한 빙산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자주 빙산 아래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은 좀 담담하게 빙산 아래를 탐사하고 나를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좀 더 세상과 사람에 너그러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단어죠. 빙산. 자신의 빙산 아래를 들여다보는 빙산 회고법으로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너그러워진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데이비드 란츠의 피아노 연주 크리스토퍼리스 드림, 크리스토퍼리의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샤를 아즈나부르의 샹송 이에헝꼭, 지난날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곡을 까미 또마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까미의 도마가 첼로로 연주한 이에헝곡 지난날이여 다시 한 번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에디트 피아프가 환생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 프랑스 가수죠. 자즈의 술루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및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이진희,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연주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군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각가지 소품들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얀 크루집 디텔 바날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시장초 온드레 신달라르지의 바순 리조란자 프라하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연주 명곡만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비올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슈테그너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젤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비올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마틴 시댕너의 비올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기고전주의 체코 출신의 작곡가죠. 얀 크리치티텔 바날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3장조 온들레 신달라르즈의 바순 리조란차 프라하가 함께합니다.

얀 크르지 티텔 바나알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시장초 온드레 신달라르지의 바순 리조란차 프라하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한 곡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각가지 소품으로 번역이 됩니다.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곡들이죠. 그동안에 작곡해놨던 조그만 소품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입니다.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모았던 소품들을 쭉 모아놨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제 새로 작곡되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슈테클라인 그리고 알본블라트를 쭉 나열을 하고 간간이 제목을 붙인 그런 소품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슈테클라인이 이제 3곡이고요. 음악수첩, 알본블라트. 이 알본블라트 번역하기가 참 애매하죠. 알본블라트 음악수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앨범은 앨범이지만 블레터는 이제 조각, 꽃잎이기도 하죠. 소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에서의 소품을 의미하는 그런 예쁜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곡으로 가면 노벨레테로 넘어갑니다. 아주 생생한 그런 곡인데요. 슈만의 작품 21 노벨레테에 실리지 않았던 그런 작품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곡이 이제 전주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력적인 그런 곡이죠. 아르페지오가 전곡을 지배하는데요. 그리고 열한 번째 곡, 마르쉐 행진곡입니다. D단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종의 장송행진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곡, 아벤트 무직, 밤의 음악. 그리고 열세 번째 곡, 스케르초, 생생하게 G단조죠. 짧은 구성의 그런 곡이고요. 14번째 곡, 게슈윈트 마르쉬, 빠른 행진곡이죠. 이 흥인들 돌격 행진곡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모두 14곡,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각가지 작품,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쇼팽의 곡도 딱 들으면 쇼팽 곡인 걸 알 만큼 개성이 강하죠. 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쇼팽과는 다른 스타일로 문학적인 그런 서정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또 독서를 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음악으로 가져오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슈만입니다.

그래서 폰테블레터 오늘 감상하신 작품도 이제 그런 경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분테라는 단어의 뜻은 알록달록한 그런 뜻을 형용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이 알록달록 반짝거릴 때 보리수 같이 그럴 때 이제 분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분테 블레터, 블레터는 조각이니까 그 짧은 소품들을 모아놨다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블레터 작품 번호 99,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레오폴드 코첼루크의 교향곡 A장조 알라 프랑세즈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콘체르토 퀘르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하이든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코찰르크, 전기고전주의 작곡가로 체코 출신으로 당대 높은 명성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음악 붐이 일면서 재발굴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코찰르크의 곡 전해드렸고요. 명인조명음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은 어제와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어도 이상은의 노래, 원일의 장구, 동해안 장구의 조종훈, 가야금의 박경소입니다.

0: 바다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노래 이어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상은의 목소리와 원일의 장구, 동해안 장구의 조종훈, 가금의 박경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음악 단가를 준비했습니다. 긴 판소리를 하기 전에 부르는 짧은 소리인데요. 소리꾼이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부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광대가를 들어보시죠. 제목처럼 광대로 불리는 소리꾼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선시대 판소리 작가 신재효가 지은 단가입니다. 박동진의 소리, 박덕화의 북장단입니다.
1: 고금의 문장호걸

휴전 어를 하지만 다 모두 다 허사를 하구나. 송어그와 고당부며 조작은 딱신부는 그만.

这句哟，请求人孙生去个天上，求财爷喊救一命，一求永远落。

군사 이교의 분음의 행위 다 쓰러 허망한 사실을 차마 듣겠느냐. 인간의 부귀영화

군고손 제예론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의 자가 특임이고 그의 자가 너름세라 너름세라 듣는 것은 귀성 끼고 뺏쇠 있어 경각극 천태 만상 위선 위기에 전면 만화 좌상에 이풍요 호그리며 구경하는 남녀노소 웃게 하고 울게 하니 어찌하니 어려우며 특의미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용

0: 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 장미부인이 평풍주에서 나온 헌듯 사모야 밝은 달은 구름 밖과 낯선 듯 새 눈을 뜨고서 웃게 허기가 대단히 그렸구나.
1: 소리꾼의 자세를 노래한 단가 광대가였습니다. 박동진 명창의 소리와 박덕화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흥겨운 기악 합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힘찬 태평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호적 풍류, 능계, 자진 능계, 매나리, 휘몰입니다. 오남영의 태평소, 이동훈의 꽹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태평소의 시원한 가락이 이 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데요. 호적풍류, 능계, 자진능계, 메나리, 휘모리, 오남영의 태평소와 이동훈의 꽹가리,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악기가 들려주는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기악독 주곡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임동식의 검은고 산조, 장서연의 검은고와 김태영의 장구 반주입니다.

장단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검은고의 매력 느껴보셨습니다. 임동식의 검은고 산조, 장서연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곡은 전통 성악곡 사설역금 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입니다. 노랫말은 이별한 사람이 사냥꾼 포수에게 다른 동물들은 잡아가도 짝을 잃고 울면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행여나 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포수는 자신들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함부로 사냥하진 않는다고 대답해요. 김나리의 노래로 사설 역금 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감상하시죠.

이별의 슬픔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담은 사설 엮음 지름시죠. 푸른 산중 하에 김나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현대 작곡가 유도원의 작품 우음입니다. 가야금 한 대가 들려주는 담백하고 깊은 울림 감상해 보시죠. 이주인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가야금의 여운이 잔잔하게 마음을 채워주죠. 이주인의 연주, 유도원 작곡의 곡 우음 함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기타와 장구가 만나 색다른 호흡을 들려드립니다. 기타는 춤을 추고 장구는 구름 위를 걷네. 장구 블루스, 이대희의 기타, 이호근의 장구 연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곡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겨운 연주. 기타는 춤을 추고 장구는 구름 위를 걷네. 장구 블루스의 연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곡은 손다혜 작곡의 레인보우 카메라 준비했습니다. 김세경이 연주하는 피리의 맑은 음색과 함께 오늘도 무지개처럼 다채롭고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7세기 오스트리아 빈 합스부르크 궁정에서 활약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요한 하인리 슈멜처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라벨라 파스토라, 어여쁜 목동 아가씨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리안 도이터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아르모니 위니베르셀이 연주합니다.

독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리안 도이터와 아르헨티나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모니카 바이스만이 2003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연주자들을 모아 창단한 고음악 앙상블 아르모니 위린베르젤의 연주로 요한 하이니 슈멜처의 기악곡 라벨라 파스투라 어여쁜 목동 아가씨로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핸델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성녀 체칠리아 추기를 위한 송가 핸델 작품 번호 76 중에서 아리아 음악이 끌어올리거나 가라앉히지 못하는 정열이 있으리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산드린 피우의 음성으로 감상하시죠. 함께하는 연주단체는 스테파노 몬타나리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입니다.

소프라노 산드리움 뷰의 음성으로 헨델의 성녀 체칠리아 추기를 위한 송가 헨델 작품 번호 76 중에서 음악이 끌어올리거나 가라앉히지 못하는 정열이 있으리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스테파노 몬타나리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였고요. 이 곡의 중심을 묵직하고 우아하게 잡아준 인상적인 첼로 솔로에는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의 첼로 수석 마르코 프레자토였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오보, 오르간, 그리고 클라리넷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고악기죠. 샬리모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리용번호 779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안단테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라르고 칸타빌레, 알레그로까지 페데리코 마리아 사르델리가 이끄는 모도 안티쿠오가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오보, 오르간, 샬리모를 위한 소나타 C장초, 리용번호 779 전악장을 페데리코 마리아 샤르델리가 이끄는 모도 안티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바흐의 음악 들으시죠.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번입니다. 빠르기 지시 없는 1악장,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오는 11월에 내한 소식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 베요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단체는 리인코니트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4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 베어와 리인코니티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후반의 프랑스 궁정 노래 만나보시죠. 오늘의 덩휘리가 작곡한 이 숲의 고요함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래뿐 전해드립니다. 바리톤 마크모용이 노래하고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이끄는 레자르 플로리상의 연주입니다.

17세기 후반의 프랑스 작곡가 오늘의 덩비리의 궁정에요. 이수표의 고요함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래뿐 전해드렸습니다. 바리톤 마크 모용이 노래했고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이끄는 레자르 플로리상의 연주였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비아조 마리니의 삼성부 소나타 2번입니다. 무지칼리스의 콤파니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비아조 마리니의 삼성부 소나타 2번을 무제칼리세 콤파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누군가 가난하고 외로웠던 젊은 시절을 견디게 해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도서관, 산책, 그리고 라디오. 세상을 만날 용기와 비용이 넉넉지 않던 시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이 세계와 단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좁은 방 안에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이 흘렀던 것은 모두 라디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9월 3일 목요일,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김영술 시인의 라디오나 켤까요? 라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라디오나 켤까요? 지상 어느 집으로든 가 다 있을 이 길의 끝까지.

0: 요셉 하이든 교향곡 100번 중에서 1악장을 다지어 알레그리오였습니다. 오이겐 유후미지비아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라디오나 켤까요? 지상 어느 집으로든 가 닿아 있을 이 길의 끝까지. 김영술 시인의 라디오나 켤까요? 의 한 구절입니다. 방송의 날입니다. 9월 3일. 살아가는 이야기, 주고받는 대화의 온기가, 그리고 음악이 건네는 위로가 필요한 곳마다 라디오를 타고가 닿기를 바랍니다. 9월 3일 방송의 날,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베토벤 로망스, 푸치니의 라보엠 중에서 내 이름은 미미, 쇼팽의 녹턴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엔 작품 번호의 세계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추가된 작품 번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바로 이어갑니다. 1부에 있는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입니다. 마지막 작품, 마지막 녹음, 마지막 연주회를 찾아봅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일부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지만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1.4도, 대전 22.7도, 여수는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경남 밀양과 광주는 3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경북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충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베토벤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로망스 2번 작품으로 50번, 앞서선 로망스 1번 작품으로 40번이었습니다. 핑커스 주코만의 바이올린과 세인트폴 추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3323 쓰는 분, 저한테도 도서관, 산책, 라디오가 최고예요. 이 중에 라디오를 불멸의 연인이라고 부른답니다. 방송의 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의 말씀 잘 받겠습니다. 1054 쓰는 분, 애청자 쪼맹이 아줌마입니다. 도서관, 산책, 라디오는 가난했던, 외로웠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준 친구들입니다. 아침부터 찡했어요. 늘 고맙습니다. 1054 쓰는 분 덕담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날 맞아서 고맙습니다. 9651 쓰는 분도 고립돼 살고 있는 저한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입니다. 열려있으니까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9651 쓰는 분이었습니다. 2328 쓰는 분, 딸아이가 몇 년간의 기숙사 생활 청산하고 집에 옵니다. 처음에 기숙사 생활 한다고 나갈 때는 아쉬운 마음 한가득이었는데 이젠 옆에 두고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 방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되겠어요. 집으로 온 걸 환영한다 우리 딸. 와, 2328 쓰는 분 기분 좋으시군요. 아, 오늘 최소한 2328 쓰는 분 댁에서 삼겹살 냄새는 나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따님과 더불어서 그 시간들, 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겠습니다. 2328 쓰는 분께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620 쓰는 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38살 김서현입니다. 오늘 남편이 휴가여서 회사 데려다주고 있어요. 같이 가니까 좋습니다. 저희 부부 오늘 서로 좋은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4620 쓰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께서 방송국 다니시나요? 오늘 방송국은 휴일입니다. 아, 휴가라고 하셨으니까 방송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쉬고 있는 분 보면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알게 되면 방송의 날 축하한다고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아마 한바 웃음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620 쓰는 분, 그 시간이 좀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출근길보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퀘일보노 136 중에서 사막장 프레스토 반 쿠이크 현악 4중 주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퀘일번호 136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들었습니다. 반쿠이크의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구하나 이곳에는 분, 출발의 팬과 함께는 오늘 안 쉬나요? 출발의 팬과 함께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36분 25초가 막 됐습니다. 궁금해 주셔서 우유식빵 교환권 구하나 이구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8087 쓰는 분입니다. 10년을 연애하고 올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첫 생일을 맞이한 아내를 위해서 미역국 끓여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이야, 정말 정말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사랑해요. 8087 쓰는 분이었습니다. 10년 연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채 되지 않았겠습니다. 첫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셨으니까. 더 행복하세요. 8087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역국과 우유식빵 교환권은 별로 어울리진 않는데 천천히 두고두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9월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과 같은 순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마지막 작품 준비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50대의 드뷔시는 생애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색채가 선명한 기악소나타 6곡을 쓰는 프로젝트를 계획한 겁니다. 그가 55살이 되던 1917년 봄에 6곡 가운데 3번째 곡인 바이올린 소나타를 완성한 게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그는 악보 표지에 프랑스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라고 서명했습니다. 투병으로 크게 지친 상태였음에도 이렇게 유쾌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친애하는 출판사의 독촉에 등이 떠밀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자 이 소나타를 씀. 세 악장으로 구성되는 전악장 연주에 1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채로운 리듬의 첫 악장은 격렬한 분위기와 평온함을 교차하며 들려주고 둘째 악장 스케르초엔 기분 좋은 활기가 돕니다. 마지막 셋째 악장 신비하면서도 작곡가의 말대로 기쁨으로 가득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드뷔시가 생애 마지막에 완성한 바이올린 소나타 루시르보노 140번 전곡 다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보, 2악장 이 간주곡 엥테르메트 팡타스크 엘레게, 변덕스럽고 가볍게 3악장 트레자님의 매우 활기차게, 긴 몸소리의 바이올린과 라파우블레아츠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로드 트위쉬, 바이올린 소나타, 루시 르보노 140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보, 2악장 앵테르메트, 판타스코 에르레즈, 3악장 트레사님의였습니다. 김범수의 바이올린과 라파우 블레아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9월엔 음악가들의 끝 세로 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트위쉬의 마지막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 찾아봤습니다. 1940 쓰는 분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남편이 아침마다 제가 먹을 샐러드와 아이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주고 조용히 출근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식탁에서 사랑한다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힘내서 잘 다녀와요, 여보. 라고 전해주세요. 1940 쓰는 분. 꿀이 떨어지는 1940 쓰는 분의 가족이겠습니다. 아,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집에 출근하기도 바쁜데요. 그쵸? 샐러드와 아내가 먹을 샐러드와 자녀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주고 조용히 출근하는 남편. 출근하시면서 내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지 않겠습니다. 식탁에서 그거를 먹을 가족들의 얼굴에도 하루 종일 웃음이 그치질 않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1940 순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이번 주엔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중에서 2번 간주곡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 오늘 내일 이제 이틀간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2번 간주곡을 들을 텐데 누구의 곡으로 들었으면 좋을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 누구의 음악으로 들었으면 좋을지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으로 118번 중에서 2번 간주곡 라드루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 휴대전화 7052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김영솔 시인이 시 라디오나 켤까요? 에서 노래했습니다. 라디오나 켤까요? 지상 어느 집으로든 가 닿아 있을 이 길의 끝까지. 9월 3일 목요일 방송의 날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피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내 이름은 미미, 시미키아만론 미미였습니다. 앞서선 오페라 라론딘의 제비 중에서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일벨소뉴 디도레타였습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음성과 안톤 코폴라가 지휘한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교향악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1463 쓰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이 현관에서 출근 인사를 해주시는데 와 좋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출퇴하셔서 혼자 문을 닫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허전하기도 하고 햇빛도 쨍쨍하고 차분한 음악도 나오는 출근길인데 이상해요. 1463 쓰는 분이었습니다. 핵심이 부모님이었군요. 아 진짜 좋으시겠습니다. 매번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현관에서 내일은 얼굴 한번 더 많이 웃으면서 쳐다봐 주시면 좋겠네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포옹도 해주시고. 1463 쓰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더불어서 더 행복하세요. 세상에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무료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116 쓰는 분입니다. 방송의 날 축하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 채널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출발의 팬과 함께입니다. 치유의 방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9116 과찬이십니다만 감사하게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16 쓰는 분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그러시라고 아주 작은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865 쓰는 분이 5살 아들과 매일 아침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가 문득 우유 식빵 교환권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식빵이 아직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서 순간 빵 터졌어요. 사연을 보내야 주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당장 보내랍니다. 보내면 다 주는 줄 알고 문자 쓰는 내내 옆에서 우유 식빵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침부터 웃음이 넘칩니다. 3865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카메라로 살짝 사진기로 이 순간을 담아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으시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우리 5살 아이의 소원대로 귀여운 꼬맹이의 소원대로 아 너무 예쁘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3865 쓰는 분의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5살 아드님과 더불어서 아 좋으시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 속에서 작품으로 68번 중에서 5번입니다. 고요한 숲. 고티 갑슝의 첼로와 더글라스 보이드가 지휘하는 파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자크 보헤미아의 숲 속에서 작품으로 68번 중에서 5번 고요한 숲이었습니다. 고테카프슝 첼로 더글러스 보이드가 지휘한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963 실물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해서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출근길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2963 실물이었습니다. 사랑해서이겠죠. 사랑해서 계속 옆에 붙어 있고 싶은데 내 눈이 보이는 곳에서 그 천사들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보지 못하니까 예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시간 날 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 정도 길게 들여써서 많이 눈에 가슴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눈물 나는 출근길 우유식빵 교환권이 살짝 그 눈물 닦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2963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날이어서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대한 이 방송평도 제법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재경씨 끼 부리지 않는 아침 방송 참 담담한 샘물 같은 그 맛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도 놀러와서 듣고 있어요. 권재경 씨였습니다. 권재경 씨 스타일에 맞는 출발 FM과 함께 기분 좋습니다. 근데 끼 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청 끼 부리고 있는 건데요. 권재경 씨 눈에 귀에 그렇게 들렸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9월 19일 토요일 저녁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M&M 시리즈 세 번째 공연 마르티노와 이혁, 이효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드뷔시 작은 모음곡,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마르티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혁과 이효가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지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대과 시간입니다.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붙여진 작품 번호. 1849년 가을 쇼팽은 39살로 세상을 떠나며 생전에 출판하지 않은 악보들을 태워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친구이자 비서였던 율리안 폰타나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악보를 정리했고 작품 66번부터 74번까지 유작 작품 번호를 붙여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두 곡을 오늘 찾아봅니다. 첫 곡, 쇼팽이 25살에 작곡한 환상 즉흥곡 쉬샵 단조입니다. 작곡가 스스로 출판을 꺼려해서 묻어뒀던 곡입니다. 하지만 폰타나가 쇼팽 사후에 악보를 출판함으로써 오늘날 쇼팽의 즉흥곡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명곡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곡, 왈츠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69-1번입니다. 쇼팽의 유품에서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발견됐습니다. 겉봉투엔 나의 슬픔 모야비에다 라고 적혀 있었고 한때 그의 연인이었던 마리아 보진스카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그녀에게 헌정한 왈츠 악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이 담긴 이 곡 일명 이별의 왈츠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 발견된 작품도 있습니다. 녹턴 쉬샵 단조 유작 작품 번호 사후 작품 번호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유대인 피아니스트 스필만이 게토의 레스토랑에서 다시 한번요. 게토의 레스토랑에서 모욕을 견디며 연주하던 바로 그 곡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 도입부에 이어서 애절한 선율이 비극적인 시대상과 어우러지며 관객에게 깊이 각인됐습니다. 특히 이 곡에 붙은 작품 번호 OPPOSTH는 작곡가 사후에 출판된 작품에 붙이는 유작 번호, 사후 작품 번호를 뜻합니다. 사후예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posthumous를 줄인 말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퀴즈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3분 백과에선 쇼팽이 세상을 떠난 뒤 붙여진 작품 번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쇼팽이 세상을 떠난 뒤 발견된 그의 유품 중엔 리본으로 곱게 묶인 편지 묶음이 하나 있었는데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 보진스카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그녀에게 바쳤던 이별의 왈츠 악보였습니다. 쇼팽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을 담아 봉투 겉면에 직접 네 글자의 글귀를 적어두었습니다. 폴란드어로 모야비에다 나의 이것이라고 적었죠.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을 담아서 쇼팽이 봉투에 적은 글귀 나의 이것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나의 슬픔 2번 나의 흑역사 3번 나의 이불킥 4번 나의 눈물 버튼 1번 슬픔 2번 흑역사 3번 이불킥 4번 눈물 버튼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울은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10분만 추첨해서 슬픕니다. 한 100분 추첨해 드려야 되는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오늘 말씀드렸던 곡들입니다. 쇼팽의 즉흥곡 4번 작품번호 66
환상 즉흥곡 이 곡은 다니엘 트루프노프의 피아노 연주 왈츠 9번 작품으로 69의 1 이 곡은 마리아 조앙 피레스

쇼팽의 곡 세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녹턴 20번 4호 작품 번호, 맨 앞서 들으신 곡은 즉흥곡 4번 작품 번호 66 환상 즉흥곡, 왈츠 9번 작품 번호 69의 1을 중간에 들었습니다. 환상 즉흥곡은 다니엘 트리프노프의 연주, 왈츠 9번은 마리아 조앙피레스, 녹턴 20번은 백건우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화목한 퀴즈 정답은 1번 나의 슬픔, 슬픔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우유식품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콩 게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62 쓰는 분입니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아침에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청소하고 출발의 팬과 함께를 틀어놓습니다. 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1602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1602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오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 주 2번 작품으로 26번 중에서 2악장 포쿼다지오 메쉬 앙상블 연주로 들었습니다. 2826 쓰는 분입니다. 며칠 서울 용산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근처 남산 타워까지 산책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늘 그렇듯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다가 도서관, 산책, 음악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제 아내도 같이 방송 들으며 참 좋아합니다. 라고 2826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산책이 있고 라디오가 있어서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분들 계셔서 오늘 여는 말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826 쓴 분이 딱 그분이셨네요. 오늘도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826 쓰는 분, 2826과 연결되어 있는 분, 그리고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방송의 날에 보내드리는 출발의 팬과 함께 오늘 끝곡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옛 비엔나의 멜로디들 중에서 아름다운 로즈마린, 안네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